0: 길을 돌아가 산다나 산다나마 타오나비엔 땡화세비지 아스테전 그래 허일다지 호로다과준 돈드덤바 도르드덤바 땡화돈다쇼 이스테전 그래 고로다과준 타오나비엔 도호파준 땡화세비지 도금베나르허지다비든화디미치허니르허무드르고르다과엔도문르우나글다나나딘과위다비허이르허무나다쇼고르가샹다나글다나마허이르허나마딘과디미치도룩대덤붕붕바쇼 고로다과도르게심다나다나마딘화탈신슈고쿵과힘에서다치나가다나마도르훈도모도르게심다딘화영다치허이르흥나허마나고들허이르흥나허마고쿵나과진타우쿵베야딘화나우다치고쿵베나허지다비
1: 딘베산오고호르테길다쇼비 나이츠고긴다나지네난다 타다다타온다 딘베아파쇼비 나이츠고긴다쇼비

저쪽에 가서하다 등배동바쇼 헌데를 흘리나기다치 도른데에산다 헌데에 헌군다 도로이로이나 등배디오쇼 딤베니 바디옹치 도루데기 그대 낙타쇼기 아르르 석가다 담보도 덤보 유스테란다 딤베 돌아가쇼엔 도루데기 그대 낙타쇼기 할다 가을다 오르르고이다 조조에다 들어가다 딤베 디메호 도루데